예, 전화 받았습니다. 아, 네, 그거요.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.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. 아, 네, 거의 다 왔어요. 사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, 제가 다시 꼭 연락드릴게요. 네. 아, 여보세요? 아, 네. 그래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. 네. 그럼.